you done left me. You left me all alone. You know how I feel, God.

현대시의회는 2040년까지 매립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 퇴비화, 재사용, 그리고 자원의 새로운 용도로의 활용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플라넷 FM이 전하는 또 하나의 제로 웨스트 팁을 소개합니다. 배터리와 전자제품은 절대로 길가 수거용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배터리는 버닝스와 마이터텐 매장에서 수거할 수 있으며 많은 지역사회 재활용센터에서는 전자폐기물 무료 수거 행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러한 물품과 기타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클랜드 시의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6만 3천 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자원으로 활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estnothing.co.nz에서 확인하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동네에서 두 개의 조기축구팀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시작되고 나서 10분이나 지난 다음에 한 회원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다른 회원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0: 이에 늦은 회원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성당 다니잖아. 그런데 아침에 성당을 가야 할지 이게 축구를 나와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기로 했지. 앞면이 나오면 성당으로 가고 뒷면이 나오면 축구를 하기로. 그런데 벤치에 있던 사람들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하는데 단 몇 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10분이나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그거 결정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그러자 그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응, 14번째 만에 겨우 뒷면이 나왔거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성당을 다니긴 했지만 성당을 가야 할 마음은 적었고 어떻게든 축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동전의 뒷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동전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모습.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세대 사람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지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자기만 생각하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말을 비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사고란 그리 대단하지도 또 정확하지도 않지요. 따라서 이제는 자기 중심의 사고가 아닌 주님 중심의 사고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이 세상 안에서 참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중심의 사고로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1: 1분 교리 이문환 신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엾이 여기시어 우리가 당신께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사랑 안에서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옭아매고 있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생각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깊은 내면의 영적 기도회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상처와 질병 중에도 깊은 평화를 느끼는 고요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느님께 대한 깊은 갈망을 느끼면서 분심 없이 기도하는 영혼은 행복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그린CD에서 펴낸 김대봉의 불량목수 가운데 오늘은 뿌끼미라는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새벽 해가 뜨기 전 어두컴컴할 때 장딱이 꼬끼오 소리로 울어 사람들을 깨운다. 떡방아 찌으러 가자는 말에 이끌려간다. 방아는 디딜방아

하였다. 방아치는 가운데 쌀개로 가로목을 좌우 홈입하인 돌기둥 받침대 같은 볼씨에 걸쳐 놓는다. 방아치의 한쪽이 갈라진 부위는 발을 디딜 부위로, 천장 복국에서 내린 줄을 잡아 몸의 중심을 잡고 발로 밟아 내리찢는다. 머리 부위에 공이를 끼운다. 아래에는 돌로 된 절구통 같은 확이 땅에 박혀있다. 발로 밟으면 위로 올라갔던 공이가 발을 떼는 순간 내려와 방아가 확에 가득한 곡식을 찢는다. 디딜 쪽은 두 가닥이어서 오른발이 힘들면 왼발로 교대해 가며 발로 쉼없이 밟는다. 공이 쪽 한 사람은 확에 담긴 곡식이 고루 찢어지도록 손으로 뒤집어준다. 이를 깨끼질이라고 한다. 껄끄덩 껄끄덩 디딜 방아질은 새벽 첫닭 울음소리에 시작한 것이 날이 환해지면 끝났다. 다리 힘이 하나도 없다. 가져간 도구들을 챙겨 집에 와서 쉬는 줄 알았는데 아궁이에 불을 피우라 한다. 솔가지로 불을 지피고 장작을 몇 개 넣으니까 불이 활활 타오른다. 따뜻하게 불을 피우며 앉아있으니 졸음이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뽑기미를 계라면서 박바가지에 밀가루와 겹가루를 담아준다. 적당히 물을 붓고 찐득하게 갠다. 가마솥에 시루를 앉힐 때 그 틈에 김이 새지 않도록 찐득한 뽑개미를 바른다. 한참 동안 김이 오르도록 불 조절을 하여 떡이 다 되었다. 새벽부터 수고는 했는데 떡 한쪽 못 먹고 배가 고파 솥에 더덕더덕 붙은 뽑개미를 살살 떼었다. 숯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워 배고픔에 보채는 동생들과 먹은 기억이 났다. 지금은 떡방아를 구경조차 못하지만 방아 소리는 여전히 들리는 듯하다. 방아 확 곁에 앉아서 곡물을 우겨넣는 사람이 빗자루나 손으로 곡물을 확에다 쓸어넣으면 찌꺼라 하고 소리를 낸다. 그러면 디딜방아를 밟는 사람은 힘을 주어 방아채 머리를 들어올리며 방아요 하던 소리가 그립다. 규모는 작지만 언젠가 꼭 해보고 싶다.

음악산 잭슨의 윤영선 바오로시 봅니다. 예, 이제 샤르팡 데이트 데움에 있는 12개의 곡들 중 그 네 번째 곡입니다. 라틴어 텍스트의 그 부분을 번역하면요. 어미하신 주님의 영광, 무수한 예언자들의 대열, 눈부신 순교사들의 무리, 아버지를 높이 기려 받던 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암브로시오 사은 찬미가인데요. 합창단 목소리, 캠브리지 왕립대학 합창단과 성 마틴 아카데미가 연주합니다.

예, 성 마틴 아카데미와 캠브리지 왕립대학 합창단의 목소리로 샤르팡티에의 떼데움 사은찬미가에 있는 그 네 번째고 어미하신 주님의 영광 무수한 예언자들의 대열 이렇게 시작되는 그 부분을 합창단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 그의 떼데움 사은찬미가에 있는 다섯 번째 작품인데요. 테너와 베이스가 함께 연주하는 그 부분입니다. 예, 땅에서는 거룩한 교회가 그지없이 어미하신 아버지 친아드님 받들어 모셔야 할 외아드님 위로자 성령을 찬미하나이다. 영광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이시여 아버지의 영원한 친아드님 사람을 구원하시려 몸소 사람이 되시고자 동정녀의 품을 마다하지 않으셨나이다 라는 내용이 연주되겠습니다. 데펠 오르뱀 데라룸으로 시작하는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땅에서는 거룩한 교회가 거제없이 어미하신 아버지 당신을 찬미하나이다로 시작하는 그런 떼데움 산찬미가의 한 부분이었죠. 테너와 베이스가 함께 연주하였습니다. 마르캉투앙 샤르팡티의 작품의 떼데움 중 다섯 번째 곡 감상해 보셨고요.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을왕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Voice of Angel IsWellLife.com Meditree Acupuncture and Physiotherapy EduKingdom College 다네모라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제공입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0: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카톨릭 뉴스입니다. 교황청이 국제사회의 핵무기를 포기하고 원자력 기술을 오직 평화와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인 폴 리처드 갤러그 대주교는 9월 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70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 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갤러그 대주교는 원자력 기술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와 과학,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체르노빌 원전 사고 40주년을 언급하며 원자력 기술의 이익은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철저한 안전관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지역의 원자력 시설 안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갤러그 대주교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경을 넘어 심각한 인도적, 환경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원자력 시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의 노동당이 키위세이버에 대한 정부 기여금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지만 애초에 정부가 기여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의 일환으로 국민당 정부는 키위세이버에 대한 연간 정부 기여금을 520

1달러에서 260달러로 절반 삭감했으며 연소득 18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힙킨스 대표는 국민당은 정부의 기여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삭감했다며 현재로서는 그 삭감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국민당 정부가 QE 세부에 대한 기존 기여금을 유지하는 대신 임대사업자와 담배 회사에 대한 감세와 같은 다른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힙킨스는 뉴질랜드 가정이 겪고 있는 생활비 위기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선거 이후 들어설 어떤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월 뉴질랜드 주택 매매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이미 상당한 침체를 겪고 있던 주택시장의 부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 REINZ은 8월 한 달 동안 주거용 부동산 매매가 5,430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보다 13%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REINZ이 35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역대 8월 매매 건수 가운데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오클랜드의 매매 건수는 15% 감소했으며 와이카토는 19%, 베오브 플랜티는 1%, 웰링턴 지역은 14%, 캔터베리는 10%, 오타고는 24% 각각 감소했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중간값은 51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보다 3일 증가한 것으로 REINZ이 기록한 역대 8월 기준으로 네 번째로 긴 매도 기간입니다. 8월에 새로 등록받은 매물도 전년 동월보다 5%가 감소했습니다. 신규 매물 등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말 기준 REINZ 회원을 통해 판매 중인 주거용 부동산은 총 32,908채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9.7% 증가한 것입니다. REINZ의 주택 가격 지수 HPI는 지난해 8월보다 0.9%가 하락했으며 오클랜드의 HPI는 2.3%가 하락했습니다. 8월 REINZ의 주택 매매 가격 중간값은 75만 달러로 7월보다 1.4%, 지난해 8월보다 1.3%가 낮아졌습니다. 8월 뉴질랜드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 신규 매물 감소, 매물 재고 증가, 매도 기간 증가, 소폭의 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더욱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선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뉴질랜드의 양대 정당인 노동당과 국민당 모두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뉴질랜드의 후원으로 실시된 최신 더 포스트 프레시워터 스트레치 터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연립정부 진영과 야당 진영 어느 쪽도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진영 모두 6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 실시된 같은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노동당의 지지율은 7% 급락했습니다.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당과의 격차는 매우 근소합니다. 국민당 역시 지지율이 2% 하락했습니다. 반면 녹색당과 뉴질랜드 제1당은 그리고 액트당은 모두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규회당 Opportunity Party의 지지율이 국회 진입 기준인 5%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지율만으로 규회당이 좌파 진영에 합류하더라도 좌파 진영이 정부를 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은 노동당이 28%, 국민당이 27%, 녹색당은 14%, 뉴질랜드 제1당은 13%, 액트당은 9%, 규회당은 6%, 테파티 마오리는 2%, 기타가 2%입니다. 이번 결과로 실제 의석이 배분될 경우 어느 직년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0: 헌국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정부를 구성하려면 주요 정당들이 다른 정당들과 추가적인 연정 또는 지지 협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국회는 어느 정당이나 정당 연합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국회를 뜻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경우 소수 정당과의 연정과 신임, 공급, 협약을 통해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더 포스트의 자체 계산에 따르면 연립정부 진영은 60석, 야당 진영은 53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교회당의 7석을 더하면 헌국회가 됩니다. 다만 테파티 마우리가 선거운동에서 주장해온 것처럼 초과 의석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의석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호 총리 조사에서는 크리스 힙킨스가 4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6월 여론조사보다 1% 상승한 수치입니다. 크리스토프 럭스는 2% 하락한 35%를 기록했습니다. 또 16%는 어느 후보도 선택하지 않았으며 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유권자의 56%는 뉴질랜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7%입니다. 액트당은 재집권할 경우 성인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고 20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훈련 최저임금을 성인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성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23.95이며 훈련 최저임금과 초임 근로자 최저임금은 성인 최저임금의 80%인 $19.16로 책정돼 있습니다. 성인 최저임금의 60%는 시간당 $14.37에 해당합니다. 액트의 전체 정책 패키지는 성인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고 20세 미만 근로자의 훈련 임금을 성인 최저임금의 60%로 설정하며 이 임금은 근로자가 어떤 고용주에게 취업하더라도 처음 12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개인적 고충 제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된 고용 종료 협상을 허용하고 개인적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며 고충이 제기된 후 3개월 이내에 고용관계청에 관련 절차를 접수합니다. 고용주가 노동조합 회비를 의무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해 징수하는 것을 중단하고 급여 공제를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또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 해당 기술 투자 비용을 세금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노동조합협의회는 액트당이 20세 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인하하고 성인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 정당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 그레이 회장은 데이비드 시모아와 액트는 젊은 근로자들을 19세기 수준의 고된 생활로 되돌려 놓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본 이득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뉴질랜드 기업들의 의견이 거의 정확한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즈니스 뉴질랜드가 실시한 디트로이트 및 체퍼먼 트립 선거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46%가 자본 이득세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45.7%는 자본 이득세 도입에 반대했으며 8%를 조금 넘는 응답자는 의견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뉴질랜드 전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백 곳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비즈니스 뉴질랜드는 올해 설문조사가 과거보다 대기업의 비중이 높았고 응답자 수도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범위와 깊이를 고려하면 이번 조사는 여전히 이용 가능한 기업 심리를 측정하는 가운데 가장 유용한 조사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안미영, 아나운서 임명숙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0: 신대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1: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0: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0: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1: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3: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2: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의 회복을 돕습니다.
3: ACC 부상치료도 가능합니다.
2: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3: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
4: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6: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을왕의 배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라이프.com,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흔히 인복이 있다고 말할 때 능력이 뛰어나거나 명망이 높은 사람이 곁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살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도움이 꼭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 그게 진짜 인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 평범하고 무력한 사람일 때도 있어서 미리 알아볼 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뭐 어린아이가 무심코 건넨 말에서 큰 위로를 얻는다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는 일 얼마든지 있죠. 자, 오늘 우리 곁에 머무는 사람 모두가 내 복이라는 생각으로 이 하루 시작해봅니다.

박명선의 노래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함께 들었고요. 나의 신앙체험 오늘은 가톨릭 평화신문 제7회 신앙체험수기 응모작 가운데 우수 작품인 서울대교구 삼각지본당 신배경 클라우디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0: 12월 4일 이른 아침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벨이 울리는 것과 동시에 나는 직감했다. 할머니의 임종이 다가왔구나.
1: 할머니 숨소리가 심상치가 않구나. 지금 올 수 있니?
0: 옷만 대충 걸쳐 입고 달려갔다. 도착하니 부모님의 표정이 모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할머니는 6시 3종기도 끝에 아멘과 함께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고 했다. 손은 따뜻했고 평소에 늘 보던 주무시는 모습 그대로였다. 숨이 멎더라도 3시간 정도는 청각이 유지된다는 말이 생각나서 할머니 귀에 대고 마지막이 될 나의 목소리를 건넸다.
1: 할머니, 천사들 따라서 잘 가세요. 먼저 가 계시면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요.

아버지가 맏아들이어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쭉 할머니 할아버지랑 한 집에 살았다. 두 분은 불교 신자였지만 엄마와 나는 성당에 다녔다.

하지만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어린 시절에 종종 할아버지를 따라 새벽 운동을 갔던 기억이 난다. 공원으로 가는 길목에 작은 절이 하나 있어서 할아버지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굽혀 절을 했지만 나에게는 절을 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할아버지는 절에서, 나는 성당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인사할 뿐이었다. 집에 우환이 생기면 할머니는 염주를 돌리셨고 나는 묵주를 들고 할머니 옆에 앉아 묵주 기도를 했다. 가족들 누구도 서로에게 염주나 묵주를 권하지 않았고 각자 염주와 묵주를 들고 한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웠다. 서로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것은 조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었다.